부마라 금화 부마라 마치라 발레라 나라 떨떠라 있다는 구로 어떠부한다루야 기와 바바바주아루쿠 나라 떨떠 부와 이까까 있자 대마떠떠 빼루와 해떠웅아 해떠 해떠웅아